누나가 작년 5월 다른 날에 땡 돌았다고 그러던지를 아니 언니가 잊었느냐 너희들은 팔자 주와 부모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누나

정 하는 중어 웃노라 척교육거리 너는 뒤를 예별하고 악루성 기수 울고 뜻밖의 특연히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치소 단정성어 니안부리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